0: is allowed in some cases. For instance, if you are born a citizen of both Korea and another country, such as the U.S., which grants birthright citizenship. Those who voluntarily acquire another nationality after birth lose their Korean citizenship at that point under the law. And that can include children whose parents applied for a foreign nationality on their behalf. But many families say they were not aware of the rule and have continued living here as Korean citizens. Those we spoke to asked to remain anonymous to avoid jeopardizing their status. This Korean father lives in Busan with his Australian wife and two Korea-born children.
1: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그거 갖고 이제 호주 갈 때는 아이들은 호주 여권으로 들어가고 한국 들어올 때는 한국 여권으로 들어오고 한 4년 전쯤에 한국 국적이 이제 인정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와이프가 어디 온라인에서 들었어요.
0: In 2023, he decided to approach the Busan Immigration Office to confirm his children's status.
1: 출국 명령서 같은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지금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출국을 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보육 지원 받은 거 하고 의료 보험 받은 거 하고 이런 거 다 돌려내라고. 그 다 뭔가 막 청구서가 막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때 약 한 1,5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다 합쳐서
0: His wife and children first had to leave to comply with the departure order. They then re-entered days later using their Australian passports, this time as foreigners, to begin the process to restore the Korean nationality.
1: 이걸 알았으면 저 같은 경우는 아예 호주 국적 신청을 안 했겠죠. 직접 법무부에 전화해서 문의도 했고, 그래서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0: Other parents showed us audio recordings of calls to a government hotline where they were told their children could hold both nationalities.
2: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는데 또 러시아 대사관 가가지고 출생신고 그 나라에서 출생신고를 해버리면 우리나라 국적이 탈된다는 그런 소리를 들어가지고
3: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예. 아니면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냥 선천적으로 이중 국적자이신 거예요.
2: 그러면은 두 나라 국적을 계속 유지해도 상관은 없는 건가요?
3: 네, 맞습니다.
0: But when this father in Ansan checked directly with the Justice Ministry, he says he got a very different answer.
4: 제가 법무부 국적과에 직접 전화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국적법 15조에 의해서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면은 그 순간부터 우리나라 국적은 박탈된다. 그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0: The Justice Ministry says it provides guidance through the Immigration Contact Center and regularly trains officials. The number of children born to mixed marriages rose to more than 13,400 in 2024. The ministry said it is difficult to know how many children may be affected. And it may only find out when families come forward. It said it is seeking to amend the law so that children from international marriages can retain multiple nationalities. It is also considering a separate measure for people who have already lost a Korean nationality to allow them to restore it within a set period. But this lawyer says the proposed changes don't go far enough. He represents about 40 Korean-Russian families, taking their concerns to lawmakers and the Justice Ministry as they push for changes to the law.
5: 법무부 쪽에서 지금 계속 가려고 하는 건 국적 회복이거든요. 원래도 이분들은 러시아 국적도 있는 분이고 대한민국 국적도 있는 분들인데 그래서 그 복수 국적을 유지하게끔 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것이 이제 원하는 방향입니다.
0: For those born and raised in South Korea, this goes much deeper than which passport they hold.
6: 제 학창 시절도 다 한국인으로서 한국에서만 생활했었고 저는 100%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고 그리고 국방의 의무도 다 했기 때문에 저는 평생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0: The 21-year-old acquired Russian nationality after his parents registered him when he was two. He has yet to confirm whether he is still a Korean citizen, fearing

0: People from transnational families in South Korea are discovering they may not actually be citizens, despite having lived their entire lives as Koreans. Now, for those affected, it can mean suddenly being treated as foreigners in the country that they call home. Well, the issue stems from a little-known rule on dual nationality. And CNA's senior correspondent Lee Myeon-suk has this report.
1: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현역으로 2025년 1월 군복무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가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23년 5월에 출국 명령서를 받았어요. 계속 있으면 불법 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에
3: Every time we cross the border, we are kind of like a little bit afraid. Are we gonna get caught? Does my child has a nationality or not?
4: For years, these families believed they or their children were both Korean and foreign citizens. Now, many are finding that the Korean nationality is in doubt.
5: Under South Korea's law, dual citizenship is allowed in some cases. For instance, if you were born a citizen of both Korea and another country, such as the U.S., which grants birthright citizenship. Those who voluntarily acquire another nationality after birth lose their Korean citizenship at that point under the law. And that can include children whose parents applied for a foreign nationality on their behalf.
4: But many families say they were not aware of the rule and have continued living here as Korean citizens. Those we spoke to asked to remain anonymous to avoid jeopardizing their status. This Korean father lives in Busan with his Australian wife and two Korea-born children.
2: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그거 갖고 이제 호주 갈 때는 아이들은 호주 여권으로 들어가고 한국 들어올 때는 한국 여권으로 들어오고 한 4년 전쯤에 한국 국적이 이제 인정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와이프가 어디 온라인에서 들었어요.
4: In 2023, he decided to approach the Busan Immigration Office to confirm his children's status.
2: 출국 명령서 같은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지금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출국을 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보육 지원 받은 거 하고 의료보험 받은 거 하고 이런 거 다 돌려내라고 그 다 뭔가 막 청구서가 막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때 약 한 1,5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다 합쳐서
4: His wife and children first had to leave to comply with the departure order. They then re-entered days later using their Australian passports, this time as foreigners, to begin the process to restore the Korean nationality.
2: 이걸 알았으면 저 같은 경우는 아예 호주 국적 신청을 안 했겠죠. 직접 법무부에 전화해서 문의도 했고, 그래서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4: Other parents showed us audio recordings of calls to a government hotline where they were told their children could hold both nationalities.
6: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는데 또 러시아 대사관 가가지고 출생신고 그 나라에서 출생신고를 해버리면 우리나라 국적이 박탈된다는 그런 소리를 들어가지고
7: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예. 자녀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냥 선천적으로 이중 국적자이신 거예요.
6: 그러면은 두 나라 국적을 계속 유지해도 상관은 없는 건가요?
7: 네, 맞습니다.
4: But when this father in Ansan checked directly with the Justice Ministry, he says he got a very different answer.
8: 제가 법무부 국적과에 직접 전화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국적법 15조에 의해서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면은 그 순간부터 우리나라 국적은 박탈된다. 그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4: The Justice Ministry says it provides guidance through the Immigration Contact Center and regularly trains officials. The number of children born to mixed marriages rose to more than 13,400 in 2024. The ministry said it is difficult to know how many children may be affected. And it may only find out when families come forward. It said it is seeking to amend the law so that children from international marriages can retain multiple nationalities.